내리기는 예르네 이벤 다기에 메고나나 나라다이 뭔가 예쁜 오늘 월화이 때문에 쓰면 인데 비메 워 요 뭔가 남동으로 와리아 따우라이 보기 농어라 함대 따와노 웨이

0: 하고 보긴 다 시작이 났다는 우인 제베 어찌 얼마데 이부딘 데리디까이도
1: 어찌라 로이 가가와키는 봉아 간디 어찌라 에너가로 오긴 됐다이야
0: 엥 봉인 다 시작이 났다는 우인 제베 어 봉인 다 시작인 지 얼마데 겐나 딱 나라나 에팅 전에 신호 코스토 클린업 앤 웰 클린업 데이 본 봉인 조타파닌 하레티메 또 지 얼마데 에파니 코메루야 가투아리디 Ari pahara yai te pimer wai wa pongin te petemba. Pong ai kai arang ka hawai, pas kawing ai kai ka te ime tuan, tararuan aro tapanin. Te na te ime tuan isak men naramakurin ka pera ara. Hawai kin ka menge men na kia ha.
1: Oko matai ya kirita si te tai yai, ilanin nobisin tararuan, jo tapanin. Narapu kameru na kunta kono pong, te pimer wai yai pongin te petemba. Iyampu ilarikin jau si minong matapu. Detapu, ima te peya wai takun, ampu, nako tapunin.
0: Aya raham mahaunga kio ameta ni kapeni. Mahoro, community is roron digirai. Haki yei nano iya ni kanpua hai sakin na bera. Mahama aten pismayek na honta honopong. Tepi meruai wan tepi temba iambu. Menteo ai suwante inga apong. Na hon tepi meruai wan tawanopong.